0: 머리 주주로 뵙겠습니다.
1: Central Grad.
0: New York Grad, Mary Everett Frank, 7443, MEF 7443, C, Central Grad, Philadelphia.
1: 155.